0: 동무들!
1: 대장 동지 돌아오셨습니까? 지원군 동무들도 오셨네요.
0: 지원군 동지들이 틀릴 만한 것은 있을까?
2: 잡아둔 메들지랑 버섯이랑 먹이 버섯이 있습니다.
0: 아, 맞다지! 양동지,你们等等, 他们要给你们做野猪肉吃。
3: 어, 不用。 生活容易暴露目标。
0: 放心吧, 他们都会捕冒烟的做饭。 这里是我们一处秘密营地, 一年多了, 敌人从来没有发现。 你快安排你的部队休息, 晚上还有任务。
4: 周围警戒我们来负责。书明，通知部队休息。另外，除了一排长之外，所有的干部马上跟我去御江桥侦查。是。
0: 记录，布置警戒。
5: 是。列总，金龙棍，跟我走。是是。梁同志，不休息一会儿？不摸清楚情况，怎么睡得着啊？好，我带你们去。
6: 사장님, 백대리장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7: 들어오게.
6: 네. 들어오시게.
7: 전 단장님, 저 복귀했습니다.
8: 적보 노사대, 그리고 지원 나간 노중대까지 절반 이상 손해봤는데 자네는 상황 즉시 보고하지 않고 어디서 뭐하다 이제 돌아와.
9: 중호군의 진부도 부대를 쫓아가다가.
8: 쫓아갈 필요가 있나? 적들이 이 사단 본부까지 쳐들어올 판이야.

0: 대낮부터 사방에서 공격하고 최근 공격 시점이 여기서 불과 2km야.
1: 이건 전부 결한 작전입니다. 놈들의 진정한 목표는 옥강교입니다.
0: 근거 있나?
1: 제가 쫓던 부대가 전선에서부터 잠입한 진짜 중국군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먼 곳까지 달려온 건 분명히 중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놈들이 옥강교 방향으로 향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방향에 옥강교 말고는 다른 목표가 없습니다.
0: 옥강교? 만약에 적들이 옥강교를 노린다면 분명히 큰 움직임이 있을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우린 적들이 큰 공격을 앞두고 있다는 정보를 받지 못했어. 게다가 이 큰 지역의 전방에 미군이 지키고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1: 근데 이번에 잠입한 부대는 지난번 314 고지에 잠입한 부대와 같은 부대이고 지휘자도 같은 인물입니다. 단장님, 부대 내어주십시오. 제가 가서 놈들을 소멸하겠습니다.
0: 백설영, 자네에게 부대를 내어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어줄 부대가 없어. 사단이 세계 보병 연대 중에 두 연대는 미군과 훈련을 받으면서 개편 중이고 나머지 하나는 옥강교를 포함한 이 큰 지역의 치안 방위를 맡고 있어. 오늘도 발치선 때문에 예비 부대까지 싹 다 내보냈어. 그리고 남은 거는 보병 장극차 부대인데 그렇다고 자네 따라 산수색할 수는 없잖아.
1: 그럼 옥강교를 지키는 우리 부대는 얼마나 됩니까?
2: 한개 중대네. 그 근처에 기동 중대가 있어. 그거 왜?
1: 사단장님, 이 두 중대의 지휘를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첩보대까지 합치면 옥강교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처벌을 다에게 받겠습니다.
0: 자네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2: 사단장님.
0: 하지만 옥강교 부대는 절대 움직여서는 안 돼. 적들이 옥강교를 공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멸을 하는 거야. 자네도 적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1: 네, 알겠습니다. 면회에 따라 옥강교 방어를 강화하고 적들을 모두 소멸하겠습니다.

0: 백수령님 보고 드립니다. 저는 옥강교 수비중대 중대장 장희선입니다. 소령님의 지휘에 따르는 상부의 명을 받았습니다.
1: 그래. 관준회장.
2: 네.
1: 자네들 이리 와봐. 이쪽은 어강 지역 순찰을 맡은 관준회장이다.
0: 네,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1: 잘 듣네. 내 말 잘 들어. 난 놈들이 이 다리를 폭파할 거라는 판단이다. 이미 짐투 부대 하나가 넘어왔어. 이 다리를 지키는 건 두 사람한테 맡긴다. 자네들은 무조건 냉면을 달아 즉시 어강교 방어를 강화시켜. 장대장, 다리 부족 고지에는 방어 변역을 배치했나?
0: 안 했습니다. 병력이 부족합니다. 다리 양옆 인원과 차량을 밤낮으로 검문하고 있고 다리 위쪽 아래쪽 공격 기점 방어를 위해 남은 병력 모두 배치했습니다.
1: 안준회장.
2: 네.
1: 다리 부족 고지 수비 임무를 막일 테니까 당장 공격점을 구축하고 밤낮으로 지켜.
3: 그럼 순찰은 어떻게 합니까?
4: 지금 내 지시에 따른다.
1: 자넨 다리 부족 고지만 제대로 지키면 놈들은 어강교 가까이 올 수 없어.
2: 알겠습니다. 당장 산에 사람을 파견하겠습니다.
1: 그리고 저 부대 파견해서 수시로 두 중대 수비 상황을 검사할 것이다. 만약 수비가 해해지면 반드시 엄벌한다. 알겠나?
0: 네, 네 알겠습니다.

0: 오중이, 자네 폭파 전문가라고 했지. 만약 자네더러 이 다리를 폭파하라고 한다면 폭약을 어디에 설치할 건가?
1: 저라면 저기 지진으로 파손된 뒤 다시 보관한 부위를 노릴 겁니다. 거기가 가장 폭파하기 쉽고 복구하기도 어렵습니다.
0: 좋아. 그럼 이 임무는 자네가 맡아. 놈들이 이 다리를 폭파하려 한다면 우리가 도와야지. 당장 대만대를 데려가서 폭약을 설치해.
1: 적들을 도와준다고요?
0: 그래. 시킨 대로 지내.
1: 예, 알겠습니다.
2: 我的初步计划是这样，凌晨3点40分开始行动，二排和火力排负责占领北处的这个高点，有两重意义，第一是以火力消灭控制桥面和桥两端的敌人，支援一排和工兵排的行动，第二万一炸桥不顺利，可以阻击从前方溃退下来的敌人。 一排的任务，二班提前渡江，消灭南岸的桥头堡和探照灯。

0: 소련님, 다리 북쪽에 있는 부대로 가보겠습니다.
1: 그래, 가봐.
0: 네.
2: 대대장님, 배치 끝냈습니다.
1: 벌써? 문제 없는 거지?
2: 문제 없습니다.
1: 전우 정치는 어디서?
2: 다리 남쪽 끝에 있는 벙커에 뒀습니다.
1: 좋아. 자네가 직접 해. 반드시 소모시켜.
2: 네, 알겠습니다.
1: 가봐.

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快射！
Yes.

0: 快，要跟我下水救人！是。你将军生气了，我这里交涉，你陪着我的，做大半夜。
1: 送这个王八蛋给郭明凡报仇！给我打！哈利波特国际，阿基诺搜捕你 있습니다.
0: 대부족을 격해. 남은 놈들을 소멸한다.
1: 네.
0: 김수상.
2: 네.
0: 당장 거실에 달아내.
2: 네, 알겠습니다. 달아라.
3: 我们救人。

0: 사단장님. 군단에서 통보입니다. 전방에 있는 적군이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침투부대 하나가 미군의 후방에 있는 중요한 보급소를 폭파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전방에 보급물자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더러 안전한 보급로와 옷광결을 온전히 지켜내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1: 백성호 쪽은 어떻게 됐어?
0: 백소령은 적군의 옷광교 파괴 시도 음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옷광교의 지뢰 매설을 지시했습니다.
1: 뭐요? 그렇게 되면 옷광교가 폭발되는 거 아니야?
0: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뢰와 수레는 인명피해를 줄 수 있으나 철근이나 콘크리트 같은 구조물에는 큰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2: 그래? 그렇게 하려면 폭탄의 양과 폭파 범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할 텐데.
0: 맞습니다.
2: 다시 확인해봐.
0: 네.
3: 맞아. 서배정식아. 그래. 서배정식아. 서배정. 그래라.
4: 그래. 어디서 고민 많이.
5: 我的狗命牌怎么回事？可是敌人在桥下，发了水雷和吊雷，对桥梁没有损伤。
6: 但对我们是全是致命的。
5: 曹队长，我对不起你，要是陈长安再仔细一点。行了，现在不说这个。告诉我，还有什么办法可以再次组织炸桥？
6: 其实，科长，其实用不了那么多炸药，我们就能把桥给毁了。
5: 接着说。
6: 当我爬上桥墩。 发现，这就是那个在地震时垮塌过的桥。